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0: 고. 에이. 에고. 에이. 에고. 에이. 모라코도 잘 나온 거면서 우간에즈. 니사미자가 키스코 유클레르니 크로무뉴아니 두소제레코 이기간니로 람보카바호로 추노무시 투바시미레 무그무세레로 무아투카쿠예 무무무세레로 무아기라게자크로 무아니타쿤제코 무슈브라고시키고 알코 투바시미레 아바두쿠리카라니 무게세레로 무이체체키예 투바시미레 나무니네 이사미자가 키스코 유클리 이라하리 쿠브가니칸디 트라바네제레과 마르무리 쿵웨쿠리 미크로나 에히케 아키즈마나 가만두라세제 이기간니로 람보카마호로 나부타 무코메즈 무구브게네자 무리 비오세
1: Ramuka Mahoro. Ni kiganiro mukurikiranira kuri radio Agakiza ku isoko y'ukuri. Isamiranira kuri megahertz ijana na rimwe